You're listening to KDDB in 9.7 FM from Pahon, New Mexico. Time now is 10 minutes past the hour of 7 o'clock.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the studio is 60 degrees. 야대성 짱기 그런 시시자라 KDDB in 9.7 FM 안나니 짜그리 아니 자다 할 준비 라오스킷 세스롱신 델키 아르토 이야 Astagfirullah. I don't know. 144. I'm Albert Frank. I'm

당구 수이 아주리나 키드미로 아 아사비 하다 와르빛 안고 시리 크리스 하프맨 이에바 카디 베이스 아디 메겐 이아디 제릿 이아제 이아디 바카디 키보드 또 이아디 어코디언 아디 에스카시기 이아디 앤디 윌리엄스 이게 아제 와르디 이아 Anomit, the diversion, the lingo, the casting crowns, the release of the Ladina Kigo, the independent.

야, 댄스는 얼짱이 아주 나다서 계속이 코리안 시시저로 KTV 1.7FM 너나니자 코리아 이앗 올라바 후인 진기 이앗 일주대이시 알 이앗 DPSAD